0: 在接下来的五年里，朝鲜每年都要建造两艘崔贤级或规模更大的水面舰艇，包括10,000吨级巡洋舰，并同步推动护卫舰、特殊用途舰艇以及水下武器系统的研制。 进入6月后，金正恩频繁视察军事国防设施和武器装备。 6月3号，金正恩视察了新投产的核物质厂。 他表示，过去5年，朝鲜核武实力大幅强化，武器级核物质生产能力已经达到以前的2倍以上。金正恩同志께서는
1: 제8기 당중앙위원회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로정을 경고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
0: 金正恩说， 根据朝鲜劳动党九大确定的新五年计划，朝鲜将进一步扩大核物质生产能力，继续增强核武器数量。 6月6号，金正恩在视察重要军工企业时提出， 未来5年将导弹产能增加到现有水平的 2.5倍。 此外，为确定下半年工作重心和奋斗方向，朝鲜劳动党第9届党中央委员会第2次全会于6月20号到22号举行。金正恩在会上指出，今年以来美韩种种行为严重恶化半岛局势，朝鲜将进一步加强国防力量建设。金正恩同志께서는결론에서
1: 국가 방위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적 입장을 재천명하셨습니다. 올해 들어와서도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고라 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
0: 权和安全要靠强大实力才能得到保证。
1: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오늘의 이 복잡한 정세와 엄연한 지정학적 현실을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또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힘이자 곧 국권이고 국위라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강한 힘에 의하여 철통같이 담보되어 왔고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라고.
0: 6月13号，在宣布与伊朗达成协议前，特朗普在社交媒体上发布了一张他2018年在新加坡与金正恩首次会晤的照片，引发关注。 6月16号，韩国总统李在明在法国出席7国集团峰会期间与特朗普会晤，希望他发挥建设性作用，继中东之后，在朝鲜半岛也能实现可持续和平。李在明透露，特朗普表示，现在到了关注朝鲜问题的时候。
2: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
0: 对此有分析认为，随着伊朗局势降温，特朗普正在把注意力转向美朝对话。韩媒称，李在明已向美方建议采取分阶段的思路解决朝核问题， 也就是先停止核材料生产，局势稳定后再逐步削减，待互信建立后最终实现无核化。据悉，特朗普对此予以肯定，表示这也可能是一种方法，并称将充分考虑。有韩国媒体认为，在执政支持率长
3: step by step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일기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.
0: 2019年朝美核内会晤时，美国曾提出以朝鲜废弃所有核岛项目为条件的所谓大交易，但朝方则以废弃宁边核设施为代价，要求全面解除制裁，最终谈判破裂。不过也有观点认为，现阶段就断定特朗普在美伊达成协议后就将对朝外交列为工作重心，还为时尚早。
4: 我们看到，在过去几天呢，全球的股市在持续震荡 ，AI 概念股波动尤为剧烈。此前，在 AI
0: 热潮的驱动之下，不少科技股屡创新高，市场担忧情绪为何在此时升温呢？连日来，美股整体呈现震荡走势。当地时间23号，纽约股市三大股指下跌，科技股集中的纳斯达克综合指数下跌2.21%。 过去几个月一直领涨大盘的半导体指数重挫7.9%。路透社分析，芯片股从历史高位回落，显示出过去一年推动市场上涨的 AI 基础设施相关股票买盘开始逆转。
5: Jitters over debt-funded AI spending led to sharp losses in semiconductor and other big tech stocks.
0: 6月刚刚上市的太空探索技术公司 SpaceX 股价也持续震荡。
5: Elon Musk's SpaceX, which debuted this month, continued its bumpy ride, briefly dipped.